0: 알았어? 빨리 전련.
1: 엄마 엄마 철철철.
0: 락바 헬리페리. 어차 대신 구글 비례를 줬어. 저거라
2: 보내. 실례 안 했던 거 몰라.
0: 더 나가라 비트린. 언더 도시 개발고.
1: 오이 이 사건 또 뭐 쌍가?
3: 안보.
2: 개.
1: 언더 볼이 라이빈이 가오드나스.
2: 아우드나.
1: 잠나.
2: 아우드나 앞에서.
1: 싹지게 아우드나스.